마이그나 양준이한 가세 에브라 미치 아시 에베네스 메 Come on everywhere, Come on everywhere. I will sing it again, I will sing it again. Ebra, it's a, I see. We worship you, Lord.

아타한 영광을 아타한 영광을 오 영광을 감수로 알레 이라디에 이라디에 Jesus, hallelujah. I will sing it again.

아츠 사라 아 와라 네. Come on, come on, come on. I will sing it again. 멋이라 네, 네. 오 아츠 sing it, sing it, sing it on the way. 아 와라 네.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아트 사라 아라라라 아와라

하루 밤에 가봐 아야메 가라지 지지부 다이 아야메 어부루 아라디 아디아 바코페 마지 미프리맨 사마베메 야 아디아 바코페 나 야 우냥 쿠폰쿠 에메 우님 나 세미 야 우냥 쿠폰 하트 미 야 우냥 와 코마데 미 지디 나 미 지토미 사 우냥 쿠폰 메 코스마 소자노 에워미 소

0: 아우래 저발
1: 야마와 사바를 마소
0: 어느 날 내려가자 어미님을 찾아내고 양백박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
2: 내 친인 애는